0: 똑같. 엄마 관제 관제 있어요 기도.
1: Win big by saving our WhatsApp competition number 083 000 1049.